0: 빵. 오.
1: 너라 너라 잘 먹어.
2: 오빠 백금.
1: 꿀로 바친 유머니까 공안이 뿐 그래.
2: 그래서 오빠.
1: 뿐 사사해. 그래서 뿐 뭐든 강갱갱갱.
2: 아름 뭐구 오빠 백금. 오빠 너무 소식나났고.
1: 뭐든 된. 자리니까 가랭가리 빼트로. 사니끼네 블론조 뜬도고. 뜬와룽 너뻔 미니마르끝 쩍갑 낭기 그레스 뭐든 싹 낭기 주잇
2: 백금 구위 진능니 GRES 디보초 그리스 마야르마니 코 그부토완 쭈꿉 구나아키 해피 깡구 녀켄 QR코드 무리 프로세스 트랜삭시 다디 깜빵 lan aman.
1: Wala, datos titik keris pusaka giten.
2: Dudu bagung.
1: Wala, gipun, nek ngeten kulo ngambil artane den. Ajeng kulo nggih nebus gaden.
2: Ora genah.

0: 빵.
1: 너라 너라 잘 먹어.
0: 오빠 백궁.
1: 꿀로 받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.
0: 그래서 오빠.
1: 뿐 사사해. 그래서 뿐 뭐든 깡갱갱갱.
0: 아름 뭐그 오빠 백궁. 오빠 너무 생나났고.
1: 뭐든 된. 자리니까 가랭갈이 빼트로. 사니끼네 블론조 뜬도고. 뜬 와룽 너뻐 미니마르끝 쩍갑 낭기 그레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궁 구위 진능이 GRES 디보초 그레스 마이알만이 고급부도한 쭈꿉 구나아기 해피 강구 녀겐 QR굿 무리 프로세스 트랜삭시 다디 깜빵 lan aman.
1: Walah, datos titik keris pusaka giten.
0: Dudu bagung.
1: Walah, gipun,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 d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